0: 接下来各位国际专业评审国际大众评审准备好了吗请打分。
1: Ырдын стилистикасы, аранжировкасы бардыгы мага жакты, абдан мыкты аткарды.
0: Чиң софен. 카티야, look. Two lights. See? 两位评审为你定格了高光时刻。
2: Oh my god, thank you.
0: 祝贺 Tatia。
2: 谢谢 Thank you so much.
3: Tatia, Tatia, Tatia. That was amazing. From how you started with soft notes, deep notes, those, you know, light notes, and then you went aggressive. You took us on a journey. We were there with you. That was spectacular.
2: Thank you so much. Thank you.
0: Bravo.
4: 其实我在看到这首歌的时候，我就想起我们也有这种题材，像走西口，让人既揪心，但是又充满了期待，然后又充满了力量。你的歌声从低到高，从精到强。 都充满了那么的有情感，深深打动我的心。谢谢你给这个舞台带来这么好的歌曲。谢谢
2: ，Thank you so much. Thank you.
5: 고맙습니다, 여러분. 오르마가드 갈라마제프시스로 가치한 나셔널리 사무실로멜리츠. 전스코에 가나스, 전스 이덴토바스.
2: 전이 안반이다,
5: 전이 안반이다, 전이 이덴토바. 라츠 콜라지 라마지에다 아만 잘리안 가마카라.
2: This is Georgia.
5: 미우데키 이세로고춘다 고멜이 가위 암 심가라스 아세롬 메 잘리안 마코 필리와르 길로차오
2: 잘리안 잘리안 비키와
0: 好接下来我们一起来看看他的分数情况请看大屏幕 135分 祝贺他姐啊 你真的用歌声征服了我们所有人。
6: So well deserved. You did amazing.
0: 还是要告诉大家，到目前为止胜负未分，我们稍后统一揭晓。接下来时间继续交给贝尔，有请。我们下一位歌手是塞尔维亚的
3: Prince。 来看看你会抽到哪一份礼物吧。
7: Maybe you can choose for me.
3: Okay, how about this one closest to me? Yes?
7: Yeah, let's do it.
3: You want this one, right?
7: Yes, okay.
3: 好,就这个,我们看一下。
7: Sure.
3: 越南,生回!
8: My friend Corey.
9: 把这轮来呢,

0: 请所分。你在唱的时候有没有发现有人为你按下了
1: 不可能的，
0: 以为不可能，
1: 对。
0: He cannot believe that beautiful woman give him the highlight.
2: Thank you very much. Okay. I can feel the what we call this the song, and you sang it very well. Even though it's a very culture and traditional, you made it very contemporary. You can see.The audience, right? You move about because even though we don't understand, but we enjoy. Love you.
1: Thank you so much. Thank you.
3: Oy, kanday gana emotsiya, kanday gana energetika. Jana bizdin ulu murasibiz Manas eposinin bir duhu, ruhu sezilet bu chiqarmadan. Eng sonun boldu.İyilik kalayım.
1: Çok rahat edeceğim.
0: 我觉得艾别克身上的这个能量场来自于他的民族，来自于他的国家，来自于他心里强烈的民族自豪感。他其实把这份自豪不仅唱进了歌里，也穿在了身上。谢谢你把如此优秀的作品带到我们的舞台上。好的，接下来一起关注他的分数，请看大屏幕。129分，艾别克现在一跃来到了第二名的位置。来，两位可以相互祝贺一下。两个人现在不仅在舞台上紧紧地拥抱在一起，现在你们在排行榜上也是紧紧相依。现在排在第一位的依然是 Tatia。好的，接下来时间继续交给贝尔，我们期待下一位歌手。
4: 我们有请我们中国的心灵大衣高。Hello，Hello， 哎，我们这里还有5份礼物，你看看你会选中哪一个？
5: Okay, 我选中他了。
4: 我们看看，哇，吉尔吉斯坦的 iBag，iBag， 看看你的礼物是什么？
5: 嗨，
4: 哦，张哲的是什么东东呢？
1: 这是我的礼物。Бұл бойымда Қырғызстанның картасы тартылған жана Қырғызстанның болған атрибуттары жібек жолына, жібек жолында орды өте чоң. Өмір ұзын болсын, жана жібек жолдай жашуыңыздағы өміріңіздағы ұзын болсын, бақытты болыңыз.
5: 谢谢，
4: 哇，跟你也很搭，我这个造型。
5: 谢谢，送到我心坎上了。
4: 那我们现在呢，把舞台交给我们的西林。
6: 在中国，月亮从来不只是天上的风景，它是思念，是团圆，也是千百年来写进诗词与歌声里的祝愿。我的名字西林那依，意思就是甜蜜的月亮。在东方的土地上，诗词与音乐是一对相伴而生的知己。千百年间，中国人总爱把心底的浪漫唱进诗里，融在月中。丝路之上，月光之中，有一首歌叫《但愿人长久》。